잠깐만, 나 짜인 나 이리 갔다 줘봐. 한마로, 떠시일도 띵노, 떠시일도 보냈나, 다바네, 탈락도 띵니또, 오빠 고민 낙낙방, 하다 오면 말, 할리약도 확, 심어치었다 좀 해줘, 오미약도 없겠지. 일라, 아하일라, 하루 미약도 또 떨어져 매주고, 따이깐 나자, 미약도 막상 막여서 오미약다. 아이마 다방 나자 앞인니 일라 아초알 아시 족세 마갈람 마타만나 아토가야고 다방 나가야 하무타오 자쿨리 아조가알 울림마코와 까사아가야 하하탈락틀루구이 하무타오 자쿠 하트조가로 왁트구 하무타오 자쿠 다방와 만나 파시쿠 조하라 옥시마 일라 피비차오 하타오니약토 아토가야가 담마브라 시쿠쿠 아지기가 아직 적시나지 빠로 헛터랑아 만나 만났다오 일인약기 긴리박수라옹타 일인약은미 테이코와 빠이르빈미 우타이 시불력파우 자고로루티 타쿠미낙토빙아로로옥투 일인약트가라 일인약트가라 차올롱민 마타고 빠이르빈미 헛터라옹투티 아 일인야가 September 와미 우트르믹바타 일인야 에알락트 글로발로리라 미즈테크와 미키조티오나 아 초고시트와리 타후로 발로라 오프니코와 담망이코마 일라 타마코와 타쿠미나라우투 일인야 노카우석길루위 일인야 치지 까마그바탕이 아 테이크와타오 아마우티가라 아마우티도 불러올라 엄마 수고심이 아 칠라파트에 나고를 냈다가 똑똑하게로 뜨다코미나크 파로라 또 에코아 일냐 일냐분 미우테 일라 일냐분 미 아니조타운 파니 뜨다코 말음만 담코아 나니 체하트플레인 마테라 일냐티 치일로 안옥게야 앙이조티니 비자그역도 하시는 걸로 만나 떠만나 김미롬미 떠만나 하아 항이 뛰니까 낙바루또 이따가 실학도 처음에 지우가로와 아 아까우나 일라 만나 옷도 때메일링 했다고 닦고와 이랬냐 일라 닦고 일랬냐 비자그역도 아, 느리다간 미역볼 그때 있네 닦았는데 레저하좀 내역하라고만 이라 운놓고 쇼응가로 왕같아만 울라가고 마트에라고 왔다 아까운 악트파 아까운 악트파로 왕 미역 울라가고 마트에악트티 홀라니쇼 이라 마코나가 타물로강네 이키양밀리 야호제 Makwasuna tuwing na paro lo tuwing sisigala ilo tamulugay kaduloy ko sa nagyohang ikalawak tuwing kasi hindi siya may natsya minakakitaw lo tuwing nung utaw niyo dalawang mata isa may na minakakitaw lo ang mga gumaning eh tamak ko nga inigat sa wala nilo tiwin niya ubalak tuwing tamak ko nga Ema, pemeh ni nanti saya telah ribu teman na, saya telah ribu teman kuang ni lain ni aku tapi makua tu ni aku tahu lu kilo, paipani, cung kami, pemeh ni kalau kami susuli, iba ni, tinggal tiru nanti hatangin kami teman kuah, ilangin na kuwak tao madulukay tema katang ata kamagilang na kami titirak tao na kami lu narunak tao wak kami tayo may rin at talaw ko amat tao ila man na ana ulo kila ako si man min tao tayo ka na takka kila ako patinni tayo tiglo ko ana ulo nga ni sukulo ulak si tayo gumigod siya sa yung mayo tamakwa ng luwa hatta kala yung kalawang ata aulat siya hakto ki tayo ma